밥만 그런데도 이 심정 풀쳐가야 화분진 함기 앉아 깡깡 또락또락 귀한 음석으로 소절 과부를 유인하고 이 손이 깡깡나면 세상인 가히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아 헌가지 좌석이 부당하다